0: I'm not worried.
1: 맞아, 맞아.
2: 에? 맞아?
1: 혼또 맞아, 맞아.
3: 페페테 테 레용. 페페테 테 레용. 페페테 테 레용. Un jour moi j'irai au Japon.
1: 혼또 혼또.
3: 페페테 테 레용. 페페테 테 레용. 페페테 테 레용. Au pays du soleil levant.